0: 깨알이 뜨거워요.
1: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
0: 뜨거워요. 뜨거워요. 나 Jandi, ajak kamu cocok kan dong. Sokonem pelalian, makanya alulan.
1: Ya.
0: Mau cocok kan dong? Ngawet.